0: 재미있다가 됐다 무기 에코 타코 수리가 왔더래 그럼 맞고 일라 그랬더래 늘려주자기래 아직 미수하서 그리 못해 성어들이 너노 어 봐서 거타고 뿌려갖고로 너 자는 그 두이라 밀어 찢어 서노 어뻐지는 애들어 해버래 뭐라 찢어 서노 거일라 이 나리 거타래 건 뭐 섣도 찍이
1: 나나
0: 데카자우 나리스 거타래 또 섣도 찍이나이 그럼 말고 일라 데케 뭐 꼬래